0: 빵짱 예리죠.
1: 그때도 생각하고 살인 사파이즈의 스쿨 슈플라이즈 반가운 건강및 서브라이
0: 빵짱 예리죠.
1: 뭐다모 필요한 인포트 료칼 건강한 바다이 싹갈려와까
0: 빵짱 예리죠.
1: 바라서 바는 빵 맞춰 빵 섹시 바라서 왕국한 바라서 베이비
0: 빵짱 예리죠.
1: 마이 먹어 말라 그루나 프레스카 가길라 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도라스
2: 초이 babakalman be spaceship, Choy.
3: Ano dahi? Anong mga spaceship man?
2: Irigalo ko sa bigo ko. Kaya hambalya gapon sa akon, gusto niya na kuno sang space.

0: 빵짱 예비촌.
1: 대도시 가구 살림 서플라이즈 스쿨 슈플라이즈 반가운 경가 미츠블라이
0: 빵짱 예비촌.
1: 무덤 필요한 임포르텐 로컬 끈방은 버거이 석컬로워커
0: 빵짱 예비촌.
1: 빨아서 가는 빵 맞춰 빵 섹시 빨아서 광고 빵 빨아서 베이비

0: 그것.
1: 그것도 뭘.
2: 그것도 뭘.
3: 사빈이라 바게이도 왔었어요. 다망하시라. 내일 기나밋 몰랑하고.
4: 그것도 뭘.
5: 가히 toxic sa duty dahil QA? No problem! This call center agent takes it easy kaya. I listen to more Samagdamag on my only radio.